0: 보다 수디베 바. 할렐루야.
1: 할렐루야.
0: 오브라 나마스카르 베와 데비 안 바한스.
1: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 이라바시가라 바카